0: 말이다.
1: 그럼 뒤집어 큰 나도 그리마서 이래요 이래. 아 마스가는 계속 와 있는 세지트만 필요.
0: 세지트 사는.
1: 왜? 나도 하지 못해서 다시.
0: 안티 아빠가 그리 거 무슨 노이래 엠베리. 아저 바가 잠에 걸려 그럼 무슨 말 하고 니가를 계속 사라고 둥둥둥 노이래 내.
1: 오 바가 그거 나 이거는 안티다. 캡이 사라 봐.
0: 안티 타이 봐지 뭐.
1: 아빠가 그러는 게 그까이. 세바이 아름 보러 코이서. 그래서 게르그나 레드인 시다 소송 스가바랄로. 쿠푸톤 크니엣 나이카 쿠페니루. 하기잖아 테마 보스존 쿠덴 하콜로 원카이가 지모미니오 미나레 이사레. 야비르 니베.
0: 아비. 안티마니 호호미르 카즈브라.
1: 그래서 게르 사라 블로힌. 미스마라란 다레 카즈 카라 키베요.
0: 에리 라헤?
1: 아이. 아이발 쿠니린.
0: 와. 켄디스 아클 자르바다 카비 메티 바할 나알람 하고 가지게 알아
1: 알아무나 이베르니 라한
0: 무안나 아디 바스홈 알로
1: 엔드엘루 다예 하이다 알만나
0: 웨이
1: 베리 아보이 가바로 언터락 페르 기란 다니 다니 니롱모 아시 무하메 자니 라벨 리 아히
0: 하다 사그르 투 알레 노 쿨라 하나 이타메
1: 아바 고 타임다
0: 아이나 지게르나 베티 드라스 아클 지노 고 부 자르바 아보 호나 모르노 민베리 كون أستهلت إن جرس كهر مصمم ما أستهلت شو
1: هذا أخذ القصر عن تده
0: أيضا
1: يا رب قصر أخوي
0: أنا نمي شاطته يا رب
1: بلع لي متين
0: أم زعبالي بزي أجلتي نحو تغطى علي
1: وي سيبي اللغة عندي
0: وي سلي كباقا حالي خون أبلتكم بيسا
1: نسو لي رأس أبحان زمن تده
0: وي
1: كيف راخي ده
0: كيف زعبالي بزي أجلتي نحو تغطى علي
1: عصيب اللغة
0: كيف راجعبالي كيف زعبالي